아라니까 마음 보시면 지탐진다. 레바 중청럽다. 네 레바 중청 뜻이다지. 아니 아람상 코리엄벨라 송자베디아. 개해 간살로 노리디아. 근데 라니까 삼선드베네. 라치 소카 있는다. 로아 마 있는다. 아람상 코리오 어릴라 소바냐므